이제 꿈도 다루고 오야 나는 내가 돌아와 나는 그리스도 키나야 역도 교회 있잖아 밝은 실로 믿고 떠나지니 시간이고 고간이 기다렸던데 시린 아니고 고단 빛이가 갔던데 소유 다다된 스페이션 노트라스 소유님디 남이가 그네기 노트빙을 아이가 있어 야우야 오시지 고시마티노요 아까그 아까 그 모의 옷이 있단다 가이진 미주민 소시아와 이쿠라 바퀴비 모시도 뜨났단다로가 아이쿠시오 미스메 가수로 히토미리 이오시나 さぐりは何が三つ目続けていたのだろう三つ目続けていたのだろう結構仮面は見落としていたし鞍馬ピンの宿命が進んでしまったそして俺らが 미래에 떴어라와 반 그리스도 키는 나의 용이 떴기와 있다가